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연휴가 끝난 도쿄 주식시장은 폭넓은 종목에서 사자 주문이 몰리면서 니케이 평균 주가는 3,000엔을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도쿄 주식시장은 거래 개시 직후부터 폭넓은 종목에서 사자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주가 상승 배경에는 이란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각서 작성 합의가 근접했다고 전해지자 전투 종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확대한 것 등이 있습니다. 한편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연휴 기간 중에도 급속히 엔 강세가 진행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시장 관계자는 정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뿌리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전 중에는 달러당 156엔선 전반을 중심으로 거래됐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향한 협상과 관련해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 등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의 사이에 한 페이지짜리 각서를 작성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의 방안에서는 각서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지역에서의 전투의 종결을 선언하는 동시에 호르무스 해협의 개방과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제한, 그리고 미국의 제재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30일간의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초점이 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관계자 사이에서는 적어도 12년으로 하는 방안이나 15년으로 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 정세와 관련해 이 24시간 동안에 매우 좋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 언론은 6일 이란 외무부의 마가이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미국 측의 제안을 이란 측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후 파키스탄 측에 이란의 견해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관계가 있는 타스님 통신은 6일 각서의 보도에 대한 정보통의 이야기로 이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을 포함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공식 답변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위협은 이란에 대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등 견제해 협상이 진전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튀르키예 최대의 도시 이스탄불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서 1,700개가 넘는 기업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방위 장비품 전시회가 이달 5일부터 9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데 최신의 무인기와 방위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한 튀르키예는 각국에 무인기를 수출하는 등 방위 산업의 성장이 현저한데 일본 정부도 지난해 방위 협력을 더욱 확충시키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시회에 맞춰 일본과 튀르키예의 양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방위 장비품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확인 문서를 교환했습니다. 앞으로 쌍방의 민간 기업이 무인기를 포함한 다양한 장비품 개발 등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위장비청의 후가와 히데키 참사관은 튀르키예는 방위장비, 방위산업의 성장이 현저하다. 일본과 튀르키예가 서로 강한 분야를 가지고 있어 협력해 보다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 개정된 북조선의 헌법 내용이 밝혀져 김정은 총비서가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이 핵전력의 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이 명기됐으며 조국 통일에 관한 조항이 삭제돼 한국을 다른 국가로 규정하는 자세를 선명히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의 일부가 개정됐으나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6일 북조선의 개정 헌법의 내용이 한국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가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을 국가원수로 삼고 핵전력의 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이 처음으로 명기됐습니다. 또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 남쪽은 한국과 접하고 있다는 영토에 관한 조문이 신설됐고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 통일에 관한 조항이 삭제돼 한국을 다른 국가로 규정하는 자세를 선명히 나타냈습니다. 북조선에 정통한 한국의 전문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김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두 국가 노선을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0: 교토부 난탄시에서 소학교 남학생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37살의 아버지가 시내 공중화장실에서 목 졸라 아동을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로 재체포했습니다. 재체포된 사람은 난탄시 손오배조의 회사원 37살 아다치 유기 용의자입니다. 이 사건은 4월 13일에 소학생 아다치 유기군이 난탄시의 산림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동거 중인 아버지 아다치 유기 용의자가 아들의 시신을 유기했다며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경위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사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유기군이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지난 3월 23일 아침에 시내 공중화장실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6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체포했습니다. 조사에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버지는 조사에서 3월 23일 아침에 경위에 대해 등교하는 아들을 태운 차 안에서 대화 도중 화가 나서 현장의 화장실에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이전부터 아들과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1: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 반쯤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의 방에즈 자동차도 상행선에서 고등학생 20명이 탄 마이크로버스가 도로 옆 충격 흡수 탱크에 충돌하고 가드레일로 돌진해 다른 외관차 등 두 대가 말려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있던 사람은 니가타현 호쿠에츠 고등학교의 연식 테니스부 학생들로 이 중 밖으로 튕겨 날아간 17세 이나가키 히로토 군이 사망했습니다. 또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있던 학생 17명과 68세 운전사가 중경상을 입었으며 외관차에 타고 있던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등 총 20명이 부상했습니다. 그 후 경찰의 조사로 사고 현장 근처에 눈에 띄는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새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은 한쪽 2차선의 완만한 곡선으로 마이크로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크게 망가졌습니다. 경찰은 마이크로버스가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가드레일에 돌진했다고 보고 운전사에게 이야기를 듣는 등 사고 상황과 원인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홍복, 장은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へえ、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쿠라데스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레, 소레, 아레를
0: 사용해서
5: 고레와 이쿠라데스까?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레, 소레, 아레를 고노, 소노, 아노
0: 로 바꾸어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드라이어와 이쿠라 데스까?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 ですか? この 드라이어와 이쿠라 ですか? この 드라이어와 이쿠라 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5: 스위한기
0: 는 밥솥입니다.
4: 8,700엔 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いくら 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 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 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5: 아노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5: 이어홍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3: 죄송합니다. 아노 이어폰은 이くら 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 10를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5: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300, 600은
5: 600,
0: 800은
5: 800이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5: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5: 산쟁,
0: 8000은
5: 핫생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5: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탁상ありますね.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へえ、 いくらですか?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만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1: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1: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